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끼치 않아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
1: BTS, Come Over, smo pravkar poslušali, zdaj je čas za najnovejše na Salomonov, Karol G in Bruno Mars, Still.
2: Najnovejše.